가능 사적한당 시리 하름만다르 사헤브지비캠 딴낭 딴내 사뜨그루 시리 그루 가람타 사헤브지요 마하라즈 아버지 대하주랑 삼베드 짱김 소다른 라헤라스 사헤브지대 파트 지키 아르다스 콜 쪼끄무 아프 까르니 세카 파르데 순데 ਸਰਬਤ ਲਾਹੇ ਬੰਦ ਹੋਵਨਾ ਨਾਨਕ ਨਾਮ ਚੜ੍ਹਦੀ ਕਲਾ ਤੇਰੇ